0: 네, 인사했습니다. 원투. 네, 안녕하세요.
1: 엔하이프입니다.
2: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저스틴과 함께 K-POP 쇼를 독일에서 하고 있습니다.
0: Let's go, Germany.
1: Yes, sir.